조남초 향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도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소 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티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원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yin a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q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q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ian qi yu bi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 jun yin zhou nam cu gong si ba di na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当你多费啊，这不一般的这样，马东西，天天咱们来建桥，那边站队，突击啊，七八个的，他不那么透过，跑起来了，阿兄姐们，阿拉就上去，上去阿姆不去接过半个钢头脚步，准备阿你所打的，你没多少老板，你把那么出中我就听的，不看姐们阿拉就跟来接些过呢，准备阿哥一开，打板的，阿顺便那么突击姐们把听的。 사담라주 안나포장마라테네 톰부구도라 푸다 테넨다모 타마나 사케케 아 투주킨 고보제 킹제 제르와 알라니 토미네 창을 가테나 고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트 푸다 타동게 투켄 드라바 두게 치다 아 고포텔라 라마 테서 너베 젠두케 라자 타바 할리미 서바테 남카토

0: 디 신지 차종도 대시 랑 제비나 부랑 당기 주저 나바네 당기 주저 조금도 주저 찍딱 다지 가봐 되지 되소 다지랑 가봐지 마시안도 간단하고 대시 제지 러비나 아니 미빈츠기 신의 바지 롤린데 야부지 용토 그래서 심어도 미파셔디리아 카두 신지 제지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되네 지럽디 잠발이 아니 파셔기 남산 고송지 그래서 딩도라 게나 두부지 럽디 잠발이 응이 남산 가르고도 오 당가 비긴다 두부레스 지제 남산 타제소 다더니 럽디 잠망이 파 렌차 다부지 마겸나 방황군의 기기 두부지 차서 거리 다 쇼 두부로 와 세자 당부디 인지미니 대집 제벌의 신지지교 말이죠. 전다 가리인부터 사자 안대지리야, 두주 안대지리야, 지난 게 전다 안대지 제샤스 뒤바 당부터 세부질라 그래서 전다 딜 러브 마도비 전다 딜 때인지 미야구르다 두구르다 되는지지 디간에 믹스 퇴바스를 지금 맞아서 당부 딜이죠.
1: 세상 디다 내 직대 알레미 지 보고 좀 보는 바래다 강에 망고 되게 좋아 수수께 개인이 야 미랍자래야 야고로스 계속네 수수국가래야 로스께 야오토부스 땡에 오면 누가 알아 네야 딘제 가래야 지 보고 딘제 저 지디서 망에 로프데 스테비 디간 디스이다 정면 관자스 지도 와 나다 장초게 직 진동 스마레 딘제 지나래야 오 야네 디 잡어 지도 기나 단다 신지 있어 마치 숨바나시 아니 보고서 준비 좀 봐. 진짜 지금 말에 속도가 그 보고 다 파출지 컵데스라 야나 소소 비게 슈기 진시게 야나 파매지 왕차도 배주시 제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진짜 슈 타고든 제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용 그레스 퍼줘라야 주불어야 숙마로에 다시 안 가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를 용구로 봐 디제 리드리스 다 보고 대 결혼 독자 도슬러비나 그 자와 시토네 우리 우리 직사대 딱 나 독자 리스기에 독자 최선사 야면은 지금 맨날이 딱 비가 독자 리스기에 소소 야구 인바 자주 최선사 자주 최선도 북디 미신 발라야 벨레 주야다 라소고 딱 하나 오딘제 돈이 중구여 그래서 이제 속도 아니 친구네 자샤나 아니 다 다시 밤에 나 어디에 쓰기에 딜레 차에 렌즈 넣었어서 내가 나중에 그냥 부대 같이 넣었을 겸네 저는 페인트 하면 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어디에 지기 가능하래 쓰네 왜 용금에 들어서 살아 지 용기 세상 보고 사대 준비 좀 봐 염나 직접 저러 보세요 왜 저 저한테 밤에 되게 된 게 뭐 이제 염도 야래야 가더라고 제 보고 다 저랭 제 디토랑 아니 같이 제가 좀

0: 농 전부 쇼나네 지 죽불아야 그 뒤에 차인 거로 봐. 세상 언제 길아서부터 나시 지 수수용 도시에서 된 건데는 지 가장 계신 분들 제주도
1: 전화 희 케메케 대가리 상금 도메 될라지 냠체 세면다 아래 근데 렌지 보마도 수수 배전자 잘라지라 냠도 군이 총고 간 저거 였나 잘라지라 가부시오나 녀라 또 지지 어 잘라디 닌지 본 도세야지 셰 이나야 뭐랑 세노 가리 산차야지나 깨자 대가 돈이 부대가 코로나 인지 민이 잘라디 뇨 뇨가 여산 이나야 부대가 뇨요
2: ハコヨマレ。てにゃんパルク、こにらんがださんのまじゅ。うん、クランクてつちがらちぐみんどさんね。あねまぶちかとばらそば。ではちばらそばてにゅんごどわ。そうそうそう。なぞろでだんべんでしゃろ。なんかあまじょれす。あね、むらんれがとよれす。れがれがとよだがぱれだがなんにじ。あれからそうです。だばれじからそう。ぽばとでちゃざなんかあめちぎよった。なんかあまでちでさんなんかあまかれちょ。よっちゃ。あれからかどさんにれべどゆきおしえよ。だからかんれちじ。
3: キランズベッドチェドンアペッカレーレレレレドスのアニメジアマジーティジャンガジムタアニジャンガルドザマルアニジャンカレーテグルブジトンアレタティパユシェチェチョマルカラソマレラブタアンパチンジカラマズブタナガアマジーザゴジカラマズビジアンジョロリアグランピゲチンジパブダプゲシャトガチンドアタデリガンゲゴンゲザゴティナナキランズナガアメカラソヨマルバキランズソードクレットウェルム Buda, Joe, the Gata, Joe, the Gata, she never made the meeting. Not so Zatana, Javinelli. Susu sent it, Susuki, that missed by Chikiburajita, Chigudua, Susu Beshata, Tarajita, Chik, you may say Morsh, Susu, the Chik, Jambra Chodua, and it Dima Jeb, Susu Pet Dubutan, Madame, Pesos de Dante, Ania, Senacale, Yoruba, Susu Lemi, Guku Yori, the Gachazan, the Gubatis, Chiacamo, to Chanto, we are married, Robin and the Gazi, the Gandasu, the Chesam, Legacho, the Chetu, we are married, D. Wanki, and Susu Monday, same make you with your cha, and D. goes here. 문제는 너무 배저야 즉 제빙이 세네레 코 야구 중후였어 말이야 안 퍼져리 전화 기부지 개랑이었어 말이야
2: 요즈 디나레 아니 시팅라리나 숨부 제빈 그코스 해드리자 단들럽나 지지지
3: 전화 레레기 기로리아 구코레레 요리스 나 유부 유비 그 전화 들리는 아니 미다 미빈주긴 린디치야기 구코 유직다 야메나 내가 야부시부 지지잔 말이야 즉 가르고 그래서 잔 말이야 강한 우지 이래 봐 딘저 야부시 그거 였어 그래 봐 근데 이게 간다 미쳤잖아 글루코스야 돼 아니 오늘 지는 전부린 차장 켈린 돼 무슨 소리야 미소스기 주반주 그 떡바인들이야 야면 낭생 그 떡바인들이 디기 만다 왕기 아니
1: 리버리지
3: 어떻게 지지 만다 만다 차지 만도 심어도 글루코 유협대 차장 리스 세상 글루코디 인지면이 바카세 고대한 럭고 그래서 난 용초 언제지도 그래 봐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 쓰는 난 간다 자이로가 쉬우나지지 가로니 직되네래 인지분이 파조기 최바 제마주지 그곳에 샤스 발럽시다 그봐
1: 제티 말라스 제가 세 포테체
3: 너 제가 나라 코마테냐 다레 제가 나라 잘라 되냐 다스 근데 지금 심어도 가서 디스다사 산나로 부페 뉴로뉴로 제 마지 들어봐

0: 나 모차지 베제제네 미파쇼데게 줄랑암바 이난자 야므나 카링암바 지 미크삼은 나야가브레 다 코핑알레 뇨그르사 주테다 코랑강알라 가야케 산우텔라 나브레르바 텔레 산우크 코랑알레 치둥카츠엔도 미크 토마카 첸제스 지레 텔레 나브레라 주텔라 나브레 이나야 녜게 테가데 란라데 뇨다 세나자바 야가 게 나바데 치로라 마젠토 덴바 Tentu juga nawa cincin. Di ina ya, di tentu remin tu. Di kasih rang tesis tu ina cini paru ke. Tenda mampu je la, penjui paru topa sih magu ba. Kecik je la, di samji deh magu ba. Raga langsung ta cuba tentu je ina. Teka tesis ina pasi gaya sere. Ina ya, mikan ruji pecaja ngarang ina. Tapi tentu juga gengku teka hegu ina. Ngarang aku oh teh teka tesis ina. Teka jasho ke, korang ke gengsi mampu je hakone. Ngati tentu je cahba madu.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제 소소스 장부제 소소 그것도 강샤 소소 님으르지 봐 기부르지 나와 줘버지 어 나랑 그렇지 제비야 아삼서 저러 봤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 봐 근데 이게 나와지 때 도르스
2: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무다 아티 나와시 좀스 다 미지 소소 더시로체 어 나티 대지 거기서 다 미사데 되고 가야 요 말아 나서 담배세요 나지 니마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공고를 소소도 디나실 봐 그 후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 저도 연예 쪽으로 가면서 지자인 지문지 알고 그때 수수수수 가 많이 지문지 레수수 네버 되게 저는 선로 야고 담고 그랬습니다 수수 네버 오월 때 베베야 터스질을 얘기 되는 다들 그거 강기 선수서 가서 그러와
0: 제가
2: 수수지 커버디 양나 수수타 나랑 좀 가서 내단데 인지문지 양타버 질러 줘야 돼 하장 개체 모르셔서 선서도 지금도 그거서도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들이 직 정비는 이제 맞을 거니 좀 대수 양겨질 거니 저러. 지상 수술 직내단디 뭐는 문제 세우 좀 뭔가 더 그저지 선물이샤. 얘는 드린 때 주는 안에 직 직부 도선사. 야 그거 가셔 드리 유배가나 진짜 여러와 양아라. 좀도 잘라디 인지문지기 개침복 개말에 딜에 향 권이 저부터 저 여러와. 그 대주스 내내 배닝지도 배주 가려 여러스는 닝지부터 사든 저에게 내가 요습으로. 진짜 그거 야지 인지문지 띵에서나 그 양치도 무슨 내가 야부자도 개침부터 썼어도.
0: 수수님
2: 받아게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 그것도 이제 저는 야 수소 강에서 아교로 와.
0: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 그가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보고 제제다 다 같이 그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 소든 이제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랑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화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치 따로 제거 도서 다든데 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다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겐세 망부지 시에서 데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야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데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서 자나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마크 준조 뒤잠바 소소 세나로 대부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지 그 배트리 손 산세 세나 데네 용고 도사 땡에 간지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소소 그 레단 제면 도사는 미손라 이나 망부지 년도 십자비나 사탄도 다 차찬로 지도 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던데 세대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대체 춘추 산로 단 저바 고나 슬러비 근데 뭐선 어제 나 소소 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칼레테 잡을 산로 쓰르고도 어따대래 응네제 대안이 치라 칠로라 빼나스러이 나 빼나오 잘로라 나도 나 데라서 바가 미만 붙이 텐데 대요 사례자 대간 저거 지 따다 그 빼주 장다마도 대양 소소고 내가 돈이 세나 양 내가 대 뢰마 토버제 양 대나 대나 기부 매버제 다 던제 가서 응네 드링케 간조케 오 심튜케 파조 라니지야데 근데 배차잖아 야메나 소소 유튜브나 유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타팅에 그베 검시선

0: chandu ngara tus chigi yes pa pa zu je wi na ani be so so da gwen ko kan de gwen so na be cha ja na che nga ni ke ni kan ke na lo gon na ya man ju ro wa la ya me nan ju du go tong ro la so ba da ta ten de ke chang ge chung ge mang bu je yo ba ten zo ten de ba la ni lan jin ji da so so gwen ko de ji xie to bi na de ka se bu yo se de ma do ngi se ju de nga ka se trin ke de ha ma go na ngi ke zang ko ko ma la kon la xie ji de ya me na chi lo pe Yamina ni zeba gonsu. Ani zeba gona mora kibu mindu. Ani ye dele labe ke jijang ko mora la tashi de. Tun tugu mindu. Wone dere ke shintu ke pinchu la lin sim de. Mi shirab den bajik. Pinchu ba ke leka che dang chi. Ji mi da pen rewa che dang dere jen sare.
1: Ye jijang zu. Den de ki dun da su rinji tubi na. Ni yin jimin yin zu. Ya amadi ya buri da duburis ke ma lab che. Yin jimin yi deshib che. Ye jajan na. Tanga zu nima ki su jun na bajin na ya. Gomen zu gong le ale go tak tak chik dong zu de mi ade ki ya ti lu su su ryo ma ro ji ji ne ging go kun zu le lu su de yo ma ro ba ade yin de zan ba le ya ani amara ta nga zu ni ma yin de de de ji na ng cha jin de zu jo ba ra ji mi pin zu yin de le ta sang wa zu da mi se da de ge me bi zu ji ji ji ka na ti mo ne ji ne de mi le ya ta zi tong de chong da ro ba ta tin zan ji zu ya ge ji pe yun da ji ne zu ya ge zu ne zan ba le ya ani ya mi cha zang le ji su su ge sang wa zu da su su ge ku yu ra ji gu de gu wa ti gu bi ge su le ya ani nga zu tu na ji de ni zan ma a ma ra da mu ti bu de zu ya gu jong de le jin de zan ma nga sin ti ne ga bu dong nga su yo ma de amara ngi pu de sue de za ngi amara de cheba che me ri ba amara ga bu shi ji amara ngi pen shi ji to du ge ji ya ge de ge xie ri ba an xie cha bi shu de ya de shi ji ji ni ne le amara ngi zun ni ga ne ya ji de zo ge de zun ni le go dong men do ri ba go dong men do ni go de ma dong de zang ba le ya nga ra na di di zang ba le pe di ge su de de ji ha ge zo na de che me do ri ba
2: mi shi ma zu gu me we na wa xie ge su
1: ra to de ri ji ji ji an de ji yin bi ge su nga gu ku de ga ri du su de zang ba le ya ngazu ji ne mi ji ji de le yi ne le ngara ya cham cha ji nga de su su le wang wu ge ku yu ji de su zo wang wu ju ji ji yu ni de du su xie zang di ge du le ya ngazu xie tung le bi de na ge lu ge lu de ga su ji wa de ngu le su du ji wa de ya ka se ko de yi ba denda andre ji za ama nga jewa ka re ste zamaria ani kisi nge kambe na ya juri zamara ku cha ama rang go tak tak ko ji dung ro ji ri ba nga nga zu ta tu nim du xin de zamari den je nge re ma ji be ma bu yo de ama rang ke du nga le ro ji da nga re yin le ju ju dang ge ji ji zang nga zu xi tung le le na je bi ne le jewa de tu ani jewa tu bi de mem ji ani nga zu mang chi ji ge ha jewa ma bi ji ka dang yo re ji nge ge la ju na ji ji nga zu mi zi ding za bu de andre ka dang de zamara ani ja re jewa da re du ba 이제는 보고서 컨슈머들 야야 철철진 좀 까다한데 좀 봐요. 아니 뭐 집시 보자. 리빈스기 계제도 야부제 용통도. 송장 아주 제와된 거 강실에 제와대야 카세 고디 이 바로 그 루트부 임비지. 이 내려가 아주 야 제와된 배 있을 때 말이야. 직자 멤버. 근데 지는 리그를 배. 이 내래 심띵네 까당비나 이미 파조기 메스 되단 말이야. 가르소래. 남소를 누구나죠. 누구라도 그랬어. 세상 수수께 오늘 제가 된 배에도 그 땅을 해도 아니 미파족 메스티 잠 메인 랩스 두 개면 두 뒤상부터 오늘 메인 랩스 유엽지. 근데 이제 아니 봐. 제가 야부지 된지 아무나 고디 직도 없는 데 그제 배. 봐. 아니 계시 아미 메가 참석 중중하는 공지도 매자. 근데 스톱도 그래 저도 쓰이도는 아요 아니 아마 개요 말이 아니 계시 기불로 가지고 네가 데디 좀 이 고디 나로 말 제비제비 있으라 안데 데디 좀 아마 롱마 나라지 아 좋아 리스 발 옵션 맞다 심어도 야 아메 메 내가 오늘 내가 뼈 제대로 줘로
0: 네네 메 파서 파데 치레 야 보면 좀 미지게 깨잖아 이나 파지 던릴라 줘 봐 데링가 리몬더리닌 치나 긴가존디 치타 긴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1: 天天见了那些呢，现在谈起这一把用些有一些呢，李某学艺有别，姐姐们提的零七成本，该是有。那昨天三百加上他，南京的不过卡巴子也得他同他开七十几日吧，卡巴贝的二妈对不起，你第一个说呀，俺说他别来这下子那边呢，俺说他们得些不，不然俺累的吧，那姐姐是吧？ 곤다다든지 숨이 불하고 미대 돌아지면서 즉 미세 다 도움 많이 많이 해도 선이야라 이제 선이기 때문에 돼요 투쇼드네 치면서 간다 노트지는 아자 그거네 지금 한국원의 심콜 시부시기 샘띵네 불하시부스기 이내래 돈다한테 주는 아자 남자 시부시도 없어 아자로 그거가 도스도 정말 아자 그 재활 재비나 이제 다들 전주송자 소소 전문 제고래들의 이내래 전문 제야들의 차다 최지 유입지지 소소 아직 주인도 봐 야보지지 들리지게 좋아지요라 아니 아자 그 믹세 그거 슉 치슈드 가르쳐서 마음바 불안한 데 두저도 돌아마다 없이 마음바 믹세디 야보지 유학 제와디 집지 깨부디 그래서 다 그거 띡띡이래 스티르 봐 그거 띡띡이래 데데디 손자 안교로 제와든데 좀 제와디 봐 가세 고대나니 아니 제와 가린데 좀 불안 잔주로 쪼인데 좀 봐라 아니 인달 추추니 가바데 주세 추추니 데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데 루 야메나 아자 제제 롭중 근데 근데 지미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살지지 뭐 된대 지지 그래서 림시 림시 지는 언제 집안 넘대 그 용자
0: 네 그 거봐 담보 넣어셔 거봐 담보네 다지 재미도 난 따바리스
1: 오 따바리스
0: 자와제 따바리스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넣어도
1: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따바리스 절대 요 버서 내려나 아니 신티는 고송 제조돼서 어 다야 셰셰 고조소
2: 아니
1: 팔린 차고 그래서 겨우 나서서 섬 디코비 마도베 된다 타주 제고 섬 섬지에 고마
0: 찬찬한 원내 드네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케 클레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요 그 전조 멘도 산산레지 코그가 쯔그여 산산 나와지 란사 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사 양 파텔레 지세 문튜네 개체 야부 시에지 메르가 뉘트네네네 다 가다제 찬샤
2: 세사 온데 기라 디숨문나시 지금 미시말라 뜻이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중 데도 가르중에 어야 아직 고고 가르도게 아니 아주와 가르도용 가사데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 버지 딘제제제 시험도 당고한데 뜻이 뭐 전부 있나 안타나 자야 하시는지 결딱 받은 제제다 봐가 받을지 사데 로고로와 딘네 소소 전화 마세요나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베지 미디야 버조게레 내심 마시겸도 그러. 지산되게 뜻이 취하다. 안 수수 전화 카세 고대간에 쉬야. 그리고 가리 이미 아니 이제와 담이 좁도 배지와 가리 이미 뒤 카세 고대 치지 쉬야 돼. 차상 어디 나라야? 차와 찍이 나라야? 차상 어디 주고도 와. 내심도 다다 숨어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대네 제가 둘러다 되고도 간.
1: 제라. 믹세 디 파스 가미시에도 잠발이야. 문제는 국국토는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떼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세고데 만주 만치지 쩌바게 되데 국국 문제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다 싫은 만다고 다 탑시 적도 제 여러 봐 만주 망치지 문제는 국국 차이는 문제는 쩌고야 요 말 봐 차려 봐 국국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쩌에서도 가봐 두디 것은 국국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 봐 남가들 쩌디 여러스 문에 지나 남과간 쪽에 요 말이스. 배차시는 건조 파만이 경우에 제변에 저와 가르집도 부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오바야 부차기로 와게 그리고 차라봐. 니네레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가 잡으라 지나. 안 다과르지 세세 그룹 두루와. 세세 그룹 쪽에 부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니야 바바디 찍 부부대 세세 답 믹스 디자인도 고야 마고로 봐. 부부대 세세다 나 구르도. 엄마가 이 집에 차려다 안돼 마무시 거든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장 부도 야구 차려지는 사람 이내내 딱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봐 아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남가들 집에 겸지 되는 거였어 이내내 계승한 쪽이 그거디 차인 바 니자 캐래 당연히 인자기 띡띡해지는 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근데 이비는 아니 니니 자기 다든데 탭시 당겨요 봐. 랑게 뒤 탭시 당에 탭시 당 니가 인자기 겐키비 레가를 봐. 스티 세부질로. 안 겐키비 레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당겨요. 아니 참자샤 세세 당으로 이내래 급다 뒤 야미네 뒤 레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인지 미니 세세 당비야기 된다지 키되고도나 디급소에 세세 당 옆에 그러 봐. 아니 신 이런 면죠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멘을 내서 제시나 지금 바로 딱 바래서 그러 봐. 팀에 붙여 봐. 아니 바바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 글로벌스 나로리아 장중근이 찰롱이었어요. 아직도 배도 캄그랬다. 그래서 그걸 캄그라 친구들도 아직 다제 되게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 아직 문식 시작 돼서 네 지금 이 신고로. 아니 이제 아니 디끼리 양한 속에 다
0: 다니는 말 혼바.
1: 어 다니는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부고기 디 지다 안데 인데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좀 뒤서 털이야 돈아 망우 요도. 롭좀 털 아마랑게 게망스키 아 부구 캬미아데 드르던게 게망스키 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지르바 니네랑 아주 망지지 그거 캐 차이면 직강하시나 오늘진 탑도 자르바 그거 차이나 이네 그거 차이인게 이게래 바데 더우자제 그거 안베드 쯔바 쯔야 맹교지 깨지데 이네는 오늘 상황 해 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제고 요마리 게 투블랑고야 요마리
2: 대신 샤디 네 딘데스 도가 더치나 아무 대문에 차서 아무 담 자다시 보고 장화스레 제마 제제죠
1: 예
2: 양 바부디 서 자다시 빛데 장화 제다시 직속 제마스 제
1: 예
2: 보고 미 바베 뒤에 직차 아메 뒤에 직차 보고 해지봐
1: 예
2: 제사 제 보고 더 담 제야사데 담보 임부지라 양 코피게 장화 구요게 해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르 침료 제모스 그봐 딘제 제 고고도 담 자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고 나시 지주고 있는 호피가 출제했을 때 차 주고 봐 출제 차면 거진의 수술 선물 용말에 대배기 안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야긴 고사들 이거 말봐 야 지금 고로 못 말리면 안 된대서도 보고 차와 차단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거 내 말이지 이제로 양 서 잡으면 내 고배들 서 잡아 주지 차와 가리 있네도 봐 양 직접 손 쥐야래야 제모도 못 된대 용도스 진짜 지금 담을 이제 못 사대지 이제 이렇게 전부 쉬우지제도 개나게 쓰고 나시 지금 밤은 이용을 내 차에서는 보고 야고 차에서도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에서는 아주 팀은 지금 개나게 된대 손님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문제는 보고 쯔비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제 아메스나 공화다 지지지 싸워 이제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1: 좋아야
2: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 싸워 이제 찍스는 찍 싸워 다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쯔고야 된다는도 진짜 춘추진 전에
1: 지나라야 알바만이 그저 얘기되나 보고 고유되다서 내 요새 말로 제 믹스가 저 아주 당기 때문에 이제 전화대 문을 백카를 차로도 와. 강아지 다른 한국을 야제 지금도. 자, 보고 아무 지금에 시에비나 보고 없어 제 지금도 없어 저 배도 가자. 지기 야 지금도 없어. 지기는 한 다음 자세. 아니 야 닌자리야 뭐 집 줘요. 요새 가서 닌자 오늘 지금 개 먹고 난 아무 지금에 시에비나 호징이 뒤쪽에 똥나 답을 비셔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진짜 이제 라기 네 내가 야부 제스래 걔네 지금 해봤다 너가 지금 어디서 내가 무슨 이제로 침상으로 토약이 내가 열어봐
2: 맞아 진짜 재미나 부글에 선배 나강에서라 속으로 다 날래 쉬고 가당에 해봐봐 아마 배들 자리 오래 놔두고 있어서 연구를 봐 지금 수수께 밤은 이문에 차잖아 자야 부구문에 차잖아 차도 못 갈래 속도가
0: 대지
2: 나 선도야 지 부구 준비 간라 진짜 지 연구도 더디 나는 지 부구 니 지 총을 준비 간 나와시라 좀 밤에 부구 준비 좀 봐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 우구도 대 부구 간라 저 자원 연구 수첨부터 지금 말인데 밤에도 봐 지 슈즈 슈즈 지야야 간도 봐 고요가 도 봐 텐즈 텐즈 지야 되냐 연습으로 봐 아니 선도 마치아슬로 좀도 욕샤브로 봐.
1: 제제.
2: 아니 주고 마치아스도 넘버를 돼. 아니 캐서 지들 잡아도 이제 마치 승민도 가서 진짜 이거도 봐. 진짜 자와 총자 있나 저다 땅 님버 속 말고 코베드 땅 님버 인스병 님버 요 말에 딜레야 증매 진짜 집에 걸어야 당무관에 짐어 주니 나 베디 타직도 야 지조야 민도 신부고야 솜니리 용도 봐.
0: 제란 다나마니 그다 긴드 내가 속에 신티가 란리 제당 토네 소소년장 그 배청 토네 마무지 소로난 손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뒤네 나 속에 계자르르게 아니 드레클린 체된 조조야나
1: 레세 공문이잖아 미빈즈 기제 시단데 저 인빈네 레가 존네 진의 수균나 레베 동네 진의 여러 제스다데 저 쉽지 여러 봐 아 디인드 잠말이야 아니 에 네단데 도스데 잠말은 오네 진의 대시 처나다 구코다 제와다다 지지 단이 잡으러 찍 냄디 가지고 열들에 이네네 오네 진은 아주 수균나 망고비네 네 망고마야 미세 아니 자장피주 참부스야 돼 조 지슈 지슈 다 삼시 있어야 돼 그래서 또 아 아주 남진 삼시를 돼 아니 삼시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으로 돼 정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나래야 그 구코 어 구코 가르지도 돼 이제 구코 돼서 팔레비나 미비주 오늘 그 삼시도 용으로 해서 또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유기 계시시도 정말이다 무슨 삼시 용하기 저와 집 되거나 아니 소소

0: 전입의 명예 레라보로 토바식 민배 피조 상부로 냠도 송종 야부치고 중국 고위 고무 지점치와 대점기 자체를 조율해 어리 길래기 중국 조르주 고인낭 띵섭 효신 유여받다 어리 중국으로 입에 염제라 흉륜 격교로 중국 초원에 거수 쇼교 인시에 떼나유 시진핑기 전입의 안주바를 총회 투몽의 진케진 퇴교 야부치에 대해 첩수의 친지이다 많이 기지도 유튜브람 아랍의 야부치고 변조 요정다 최대 신뢰 유고로 미주증례 침진소 제공기 배리념례 야기 동구요시 떼나유 시진핑기 타이완 내둔니 중국다 어리 지회 최기 내둔케 치슈태시 탁주 야부투체 계급니뷰제와 지용례 떼닝 균형차톱 탁주 야부 모둠나 계급니뷰와라 게다 툰시바다 타나 동두야 쇼르시비 중국다 어리 지와테 닝가 하정치베 내수기규지 타이완 장젠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니니 튠덥 제와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 때닝 송종 제규니 중국다 어리 초니뷰 지구장 체슈티 인비 어리 초네 타이완 내듄 탁주 치바라 네바도 양내 꺄르투 섬년 차교시 내듄나유 트럼프이 중국을 개둔 첨지 쇼규 중원이 나랑기 시수인 어리다 중국 제와 하정 여부유 나랑당 주시 시진핑이 로규 토하기 어리다 중국 좁다 파르기 튜윤 링슈다 치약슈기 제와 주여진 저둔기 제람 상부 균종체네 내둔 개지 망부식 탁주체유 주시 시진핑이 럽진기 고지지 임받다 중국이 럽진기 계급직지 나랑의 주시 시진핑이다 중국 미만라 지구로 침부쇼기유 디랭기 젠좀니 점링 개부군기 도구로 침부체배 제좀 개침부식지 나라네 주시 시진핑다 렌도 튠주로 냠레라 슝륜 갸바다 게다 타주 요점 제데 로규 유춘기 어리다 중국 제와 약슈티 고좀바다 계급 니뷰 대배 제도 덴베 종교로 되되유 어리다 중국니 점링토 개간 치슈다 톱 치슈기 계급 인베 어리다 중국 냠레기 계급 니부다 점링라 튠진다 길에 망부식 좁톱기유 나랑 다딩 첨지리 용투 어리 소총 레디기 표중 투접 체유배 콘조 상매 중국으로 지동 하장 침부 지기도라 나라네 콘소로 중국 파르기 냠레 야기 동교로 기젠 덴베 규자 당 유제 송유 계급 니비 좁다기 의샤르 기 투버다 요린 기냠닌 코리아 70전소 계지의 서구기 내동 계진태 공자르 제레나유 계급 니비 좁다기 펜준 갑교로 제대 다루 아시아다 시디 갸조 침유 벤조 냠레 직조기 고지배 응시 민비에 최조다 계급 니슈 초배 우조 야부니 교로 진직도 미드나유 제메 능링 트럼프이 시진핑라 점지를 핸도 패배 킬레 개바 리지신 우드나유 차이치다 왕이 허리풍제 제메 나슈유
1: 디글레 코네 비원네츠 当我们次就是你给客区主席习近平去中国的给团增长南瓦批别而且总统特朗普大练图天坦拉斯国闹事要过去给天坦迪尼特级核心书表国的是西西龙普苍叶中列绿了地瓦金习近平去今年电图特朗普增长配牌所需闹事习近平去特朗普大练图今年电定位给汤青团你们说古巴的根本是 今年店纪念热度期间，柚子钱去得一笔，我当清清多穿。结合你比做大去多给热的心情呢，今年店头偏面，抽个糖铺卡提醒，如今他手中钱还将吃这个糖，那么是各自糖，就看给出不是，自己都这边，而准给开酒店行。第二，我也不管，事情听不糖，那么糖退了对面，都是用错都不是。习近平去。 你当出兵了，俺是毕竟去考的九年，那位破张兰到过了这边，敌人到过了这边，天坦坦，那位破张你给陆局团几不言行。第，那么广末坦，是出去村不坦，中国外几点到我坦，米坦米牌桌几路去参与日本文国院，中国那日给新新别天坦坨，却不给结果清不错呢，给他的忙的坦，悄悄偷手把别，没那么给个月经。 提托年，民忙年，给客给早晚也不谈，早点呢，给客几年，地较用途别，中国随军给什么村个月？中国空战当期 中华西北区民望周二进别三路军警塔皮革动物塔陆记森记区民望拉相对学会周围民兵偷得牌松土套用切板民望区夹表电部塔自古拉拉土套鱼几点不是挑战普遗各皮具那位破张的个别那具体他的呀我让给伊拉塞波成功度天坛体罗出给拉怎么说呀我的心今年内部提托呢中国开发区那位苏军就在他加起来定色别随军人内外不他闽南区奥军区外不至于而这他中国给个民个六千起给个民不他给个民不民望苍马六千起民望隐形罗出给去不是结构尼布偏居三期速度锻炼民望派的去走天速度动轨西速闹市蔡吉堂王毅盈利所孔子给去过了就不是
0: 这个礼物呢被问你出结构给主席习近平给大王阿伯次举行人给公务毕竟民望错完期末了虽然想的俄罗斯总统特朗普中国的成绩的配合了各数学语民望错完期末十多从今途六月能把它执行结构你比做大给我结束西最准难有习近平给他论你中国龙阿珍给吃了个军阿巴国出边落阴不得中国民望统计的局势哈咱们给龙阿东哈咱们人给中国西北给蒙西突破了呀西措行北斗空白了电铁中国南北停了不见了全用来归地东行有他论你疼痛俄里让咱穷年龙阿你的恶就汤把口的边落些讲阴行二零民望统计的松哈咱们去给记得杀对杀几几年都加大了切的二零一北京的江南杀的被确实拒绝了归地东行于中国党二零几个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龙王恶中言而已空中国的二里乒乓保留亲自别的中国的二里罗尼修哈怎么人单别国母切约经天你天热的业绩这边罗聚托给恰顿开进行都交流提及中国的二里国一年来的登局忙不托呢责任的当上三米级别的炸鱼退步三边我我让的总统特朗普突然天马切巴的可把天马给不得中国的二里者话机场的电力用的军用车就的规定当局按照中国的二里者话呢天给怎么领头给错你的者话给切续性隐蔽者话列速动物来都得动美容为文件切记于结果你年来切在你边用途巴的特殊切在你个人那边若大的角度巴来卡点都角度明年按照中国的二里给咱电别特具电力之外做的中国的二里之外电力的军车军队融合阶级配件用完了规定当地增领了西地的特别亚顿界特别忙完邻居每顿期间约几年就拿有习近平给中国的二里之外配件的决定了确用的电车偏准增加的西地年龄年龄年节节且通明天确你比之外电表啊配件做通明的格子日中国的二里之外，结构你比民望统计的决定哈怎么去低级的？怎么能给民望统计的解决哈怎么去改变的之外有别？按照题目托，罗局的两根基部的扩的，中国的二里之外出生进步的，杨特别出了局，代表俺团结解决了各地党各系的难有。特朗普以主席习近平呢，俺俩中国的政治的用法了，决心改变，年龄时间难话了，突击吸收就赢。提人的这些别你们适应他等级层级呢开进行引行却你不给咱点别给这学的切有二零民望的中国民望完了平均感冒的平均增加奇迹约不得责任的路就运行不等于二零的中国这话呢怎么能托给却你的这话开切学的引别结果你不娘来了兄弟给不得怎么能了制度点别中国的对国系送有李强的蔡奇网易合力封锁随定了修约
1: 这个列库呢比我年初给自己给看起总理李强起到我别次就是一个记住民望从而期末了而这总统特朗普的领土中国的参政的批评而这所总理这个提名谈就在闹事李强起 主席习近平他总统特朗普那么年年节目那年给我们一部照狂飙主角了特具给你这些不是中国朝年二十朝大领土给我们一部做大起系统开启全国要过几年偏至从这对不他他的给了天文头估计东对于电力塔我们把认为中国塔二日变成牛从一个植物体给我们一部塔怎么能给基本塔天宇电力塔恐别给中国变成了去结合快给给来了可可地位毛丢就是电力塔国一四句给扣了用你中国四兄弟有人给我们动为开联系人二日蒙给来地位毛为中国从这儿军队十九千年结合你不要制度他给修理天母体制三总年中国他二日偏最一起早着了估计东给饶于接送不是而这所做的这个居民给后你不做大起解决了把闹题而这他中国便就有做娘们了归属三分年月而这所做的这个中国派给娘们的感谢大年给后你不玩凭最许多他娘们的接受旧的东西别尊体会起我绝对于接送不是吴正龙接着那说不是
0: 这个来过来被问你出在九十年中国民办安全局缺乏设备，城市内安排的大瓦设备等角度，让这个制造门外导致的细菌所在，推送不来价值短的成长给拍了吧的。我在进步的路途啊，判断中啊的，我在变做了解决的解决，我认为点都清楚。大瓦设备等角度，缺乏安全路的扩张，过了通知路，啥也送不到，我们送的十几十不台，推送不来价值给的成长出拍了有。制作的门外导致细菌所暴露，过了通知路，三亚西的我们处置解冻过不及生不退，推送不来价值短的成长解怕的药。边角判断的人工基础在金文把明变的找不全有。南街老金屋子里边给建起木吧，谈理会议。制作娘们知道，贴近我路的给怕在的，明度边角怕在嘞，军队俺拖又把贴拖嘞。明年制作的门外导致给拆迁路不又把的。我在边角的去，女店门外堵着一个过抗力工突破村的有几就有。到我西边等久都，迷茫小伙的警卫兵拉长，过了通知路三亚里的吉布阿东新不台，推送不来，加上我的城中出发的有。我兵东外西军陆队啊，判断军用突破的，一队我兵的出自军队啊，隶属党员。
1: 这个两口呢，别问那次，自己九十年中国苏贞他牛住娘这连错给开不着接班行呢。到我这边，中国老队总队苏贞队长，给他就谈成雄出身不提。到孔门里，城内两官差送牌呢，苏贞来这去，牛了江来劝他，是不是娘们军队留起不是？到我这边，牛了给开来去，牛了江点不军枪都不谈，可只劝给民生忙不，军队留起不是？克莱克第一了解他，十九表示明年军送出三届，我会托了签约。到时班老队从天送进去几两个长波他，从十几两个长波了，推送了，加上你说他，将三个搜索牌又不是。中国送进七镇的那个主任刘玉航去一时间呢，老队从天去直接出门儿。能对来给我请问经过他就对去留在这些所去国国电表安排落实。三年开启能对人心去行列天界母体贴到他天域内贴高的村委其他域内整个有不重视。在这年半地内三百几百四句跟对安拉达的几年人类经济落实所人博的人气从所总控冲染整个有不重视。国主教去密塞蒙博军队六千余，提到呢，列支牛将给列教他十九年龄，点不用啊，六十七八参与接送不是。刘玉涵去当姐姐不连安排，陆队从天送这么列支去，军点去我所估计去国国公他接不接，十九年段他只过人波了，归地回到东个月，能对人进去我再跟着他递给了命令。牛肉鸡开来忙不，通知他跟真去休息领导他。九九两天就两对呢，天色晒不他睡吧，头头都就叫给人吃不是。给用去老丢从天送这么个差价，女性啊连年的教育全靠托不他。我把钱呢到我班，老丢从天送这么队长，点表出跑了位连年的给男班全靠托给不是。
0: 这个内裤呢被别人吃。 계급

0: 주르치기 예윤 유럽 제주 임바 캡다 제유 계급 조리 당뇨소 접소주 조리 접소시 시장 로쇼 오준남와다 이어주 유럽 치망외 투지대 다왕아베 담에네 순 고조교 임바다 다와구베 등주도 죽지교 임바시 투주 리치 체바규 탈류 여주 도링기 투주대 로콩물레 사고르치기 예윤 나르간 체바다 후베의 스전소 사자다 이어주 림비에 톰레토 뚜신유 로쇼 통매27바다 신나 초뉴룹치제 뚠 동주룩직 예윤 선신 대 툰보르키 주제 뚠잠 심바다 로듀다 지찬의 돈용지 민가라 퉁규조외 초뉴룹치베 찬용진고 갸마르르 고르직다 고수니다 까르가 임바다 대계급기 협라체베 갸마르르 마슈라 고르직다 고수룩직다 까르구이 추제레 토바 요여제주유 로쇼전기 검덕지마라 여주 유럽라 뇌쇼 유구 덤진체토 싱베더베 주리 총토부치베 터디디 덴보르 송네 주리기 진공 로튼기 추제도 균경토바라 구디동구 민가라산에 가기 여주 뜬 동주를 찍다 제와직 주주 제규 처리 최선신 대싱베 주리 총규 교구 공토규인 바시 안주 좀래 따둠라 흉능 갭대 뒤도도 차진다 튠비에 서구도 유럽기 진공 마쇼기 주시 락렌더르규다 차와 차도 직교를 찾고 집어 쏘기 제덥규 유럽기 레드 고림 때문에가 비대 루리 좀래 토 주주 땜부 용과다 갤린 차주 인시 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원에 쯔 서구비에 계급 장람 속분에 지도 제발신나 경군키 주슈 고코로 샴디 티웨리 부슈치 니투 장람 디젠키 경군 주발 与国外永远有自己，设计起八十年问题，使用起十九主不谈，这个使用的八十，到我那边是中年的，从古时就是。结合江南做法，就给的那起，这个更可能会。他听起使用什么说，罗出就给了那些嘛些，中华民族军给可起，玉米托当拉给他，香港他澳门起，玉米那丢拉给了。 台湾起, you mean Nadio Lacker. Shanganta Aumenki, you mean Nansar Donji Benlemhi. Taiwanki, you mean Gamsimboro Donji Benlemhi. Chikiwa Dendu Jibe, Topdan Lakerta, Negabki Topdan Laker. Tishin, you mean Timduji Jibe, Gengun Jibe, Chotokam Yangna, Yungwene, Mikordong with Yusu, Daungabe, Sinjukunine, Dautube, Sisunjunin Parki, Sagidi. 到处别是就给你呢，新中年年排期，两点四年工薪期，跟政府最配别。上个时，三单位出最中年呢，三八三期出最中年排期，八十六天。修正美国卡级及八十情况，也就交别是讲龙是就交不谈，狂交别刚来，养家交别是就两单就够是，即我就接不是。
2: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조 드라 피규르긴 도자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센규르 냠자디제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게지지존에 중국의 어리 좁다 제물라 체드 도고로 지기유 개그 망부미니 테니 로규랑 신기 제물시 임받다 점닝라 기젠덴베 창조기 다다당유베 문진체신유 어리 이시아 유메네드윈 고르기 심주 개와 페어리 디진슨 롭젠기 댄슈기 겐치모바 제시가이츠이 중국의 어리 갑조 직도 규체 계급 입으로 디기다 증닝러야 펜바 통일지 지다 콩키 조시 시진핑기 재미능리 라리아 중의 제바테 주승 침부식라 빼샤 낭내 안주 차와 춘디다 라당진의 냠레치 교시 송유 중국의 어리 기젠덴베 특주 띠링기 제와 주권이 안주 둔초수 콩비조베 동미기 땅과 인시 떼나유 아우스트리아의 지망당기 개용 주시 로버트 바위키이 주시 시진핑기 재미능리 송비에 낭둔라야 튜닝케 침부된라 민남라야 파자 사무샤유베 응진나왔다 콩키 주시 시진핑니 스경진와다 콩키 냠레 조보로 치바다 젠주 체다 댄바 초계 춘진 토바 치바 시디르 리고 치바 제키 토네 중에 제외 인의 서바 계시에 나와테니 미남기 년도 유배 송지식 인시 송유 계가 망부미니 중에 제원이 점리 토기 총리기 제와 개치슈기 제시 임받다 계급 니뷰 니배념래라 흉눈 갭데 점링라 꾸디 동신유 인지 공모창기 신읍초기 특주심주 소이 주시 이스이 中国的二零年，怎么能给边疆人在持续你赢边个呢？ 벤주 타게 용화 체균이 계급 리뷰 믹빈 개진 식지 다딘 계급 리뷰 좁다키 재미 나외 가자니 중국다 어리 계급니 니게 용화 체대 점링기 때니다 시드리아 레기 뷰규 무든 체바테레 지송유 버즈리기 총례 중진 저조기 중국 교육이 우쇼라 다르변 허사이 리가 도이 콜라시뷰 계급 카기 시슝다 겐니르 쳔바 창미 다딘기 추미라야 도구르 하잔 침부능기유 중국의 어리 점령기 변조 직람다 대신 콜라시뷰 주용 내둔라 추두르 체주대 점령기 때닝다 제와유바다 총례기 딩수다 제와유 중국의 어리 계급 니기 념례다 념례 심슈 이지 지야라야 추두르 체바대 점령기 응원해 주나 규모 하장 침부지를 제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즈 우르스 교성부 이치 주신이 대기당원아 우르스 작제 돕주키 부르당진키 체계절럽키 메슈포디스비 감세딘지타 카토디시 초토딘지제라 십세토위 양핑코준타 디신 구동정진키 미미넘주제니 요진키 몽스키레타 몽주남타 디신 요리마키 피제비 벌규타 긴지 몽시드제라 지근치외 동디당원타 温电气为密冰层门都是大于几句不是有人常见本地看马蒙起不有政策别此就是你得有单位呢无论马给电信别人生几个人有人来二能面别明明能出结果吃不他您讲法日卡去明明能出其中是跟你三个偏多吃不是他听是跟几位结果提出有人靠虽然都不说起明明能出其中送给出去人你都弄到我他自由流切于几句不是有人给客在这六岁聚起此于就是你比为六岁呢五十岁年轻人有人给给自己普罗是跟几位靠到结果起呢用他的牙没中意给他们读大于几句不是
0: 第二个礼物呢被你出此于就是你以色列师兄比例给以色列的黎巴嫩给日国的送别准备的年轻的二里给是华盛顿的切于几句语苏塞切巴的行呢日国第一年级春明期被命于你黎巴嫩结婚党的长期没把所有的银巴马赛黎巴嫩的女婿亲自组别出去了呀出现用了切据提示女巴切巴以呢春明期在中国人没有切据银巴时因为呀以色列的黎巴嫩确认被怕的出现用土米但他塞不西给没把时
1: 第二个库呢比为呢次给金农人在就是你中塞怕的也不是听你马抗冲着李俊某直牌纽约从所及从所以到处牌最终球局杨伟马俊东农体推荐人狂体宋人澳国的改堂居民集团国术的集团高的丢来电梯去把他牌赛体改着来国差劲啊是不是到顿牌最终球局伦敦布隆体马俊东农体推荐人狂宋人澳国的改堂居民啊他国术的丢他高的你来电梯去把他팔세티가지려고차려고고슴시
0: 세계넘버초공세선교를연주쇼겐다와유준라다른지원두인리생겐고르난겐댄지완겐라지
1: 미미다지키난주락바라추기지
2: 미미부지키난주러버추기지
1: 추추디지키난주추주렘바라치
2: 작도구비지주이무치이신세렘바라치
1: 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
2: 냠조림의저원이냠지댄데양세시키
1: 서초강시키유티미남용어치
2: 미리카키둥지야제다퇴몽구비니중화미리키속자내서다독슈내서여원내서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ikilinge kumkamsa, siyamla zamlingi tirinkasan shibilizan shiguyin, ting di lizangi nangtun zowni.
3: Xi Jinping ki Tajikistan ki zongtong Lahu Mongtan chunmen nawe gorta.
4: Xi Jinping ki Burni ki Yunzingi Bilitan jenzum nawe goro.
3: Tajikistan tan Zhongkui Zhawa Gyunche Mibar Gerim Sarbar libe goro.
4: Gizhi Cenzai Sardu dine zogchun le gundi tani, zamli rinbi Cenzai Sardu gin Zhongni du gui shibi goro.
3: Qingwei ki leki, Zhongkui Xiebxu Leji Su Majo Qi Gyoksu Tangwe Goro.
4: Zhongkui Tan Loewe Rigi Xunu Tumi, Zhongkui Nambi Tingrib Jinle Chuduru Chukbu Chibi Goro Soyin.
3: Xiamle Tingdi Le Cengi Nangtun Xibchanam Sengzho.
4: Nyechara, Gigab Yichuxi Xi Jinping Gi Bijin Mima Soga Chimuro, Zhongkui Ru Gedun Samchinawar Pibi Tajistin Gi Zongdong Lahu Mengtan Jeminan Yubashi. Xi Jinping ki Tajikistan rangzhen chene lo sumchi song ko wa tan ji ge ge zu jun ki chum che khe jin to ba de ji shu bu xi Xi Jinping ki pen zu ge ge ro ta ji du che yu ni zhong tan zhi wei de wei tu ni yi qi ru ge ku ru le jun de qi da de qiong zhong zhong guo tan Tajikistan ge ge ni ni nam ya su song ro ji ge kim zi sang bu tan la sam su mie tan pen zu yi qi ji bi chuo gu sang bu la dan ji ni pi ye dong wei ro de sang bu qi xin 초니비 중국탄 타지스틴 기유리 김지 기급와르긴 자조 냠레 칭이르 민다괴버티 기급니비 추제토의 첩시티에기 편준 이치 강릉군버타 중국탄 타지스틴 미름네 미르 바른 저튼 용어라 사신된비 게리치윤 중국 초원이 타지스틴 초단 냠토 나르웨 탐습기 중국탄 타지스틴 기 레완 지튼 초부 준규로 군디다니 기급니비 미마라 디기 티웨치와 준디 유지되나유 Xi Jinping ki Zhongkui Chuan ni ngar gyun xin Tajikistan ki rang gi gup gi ge zu dan chan bi pie ji ge leng bu to gyu gyu ro gyap gyur che gyu ta Tajikistan Chuan ni gi gup gi rang zhen ta da wa dian jia ji song gyun che gyu ro gyap gyur che gyu yin ta lu ni Zhongkui long a zhen jiang ge guo chu bi lu yin ba ta Tajikistan Chuan ni ya ni dong song ju lu kong gi ge pie ji te ju le nu xu yu gu gun di dong xin yu chuo ni bu bu zhe to bu gu ni gyu ji lam ji nyem ju che gyu zo ne du xia ni 피게 탑준 지디 띵섭 치바타 장소스 피게 믹셀 로람 치고 베조르뇨 존냠레기 피조 삼부사된 동화타 냠레기 명운비 돕슈 응어든 치디 뇨조 만족이 시균타 뷰체 튜지도 토르동괴 존에 남자 라더 체규론 겔리치니 장도 뉴규타 청진 벤조로 지딘 총기라 미수진 뉴소게 냠레 갸치르다니 첸제 사르두긴 군뉴 체르동괴 미주르네 베리 띵섭다니 산에 냠레기 비입 사브드바타 기금이부 미마 핀즈 시도타 핀즈 첨드윙와르 군디동괴 팀제 된자 냠레레 슝뉴 김네 돕슈 응냠보 솜레 동디 타지도다니 튜무토 서귀기 덴리 송교치괴 중괴 초네 타지스덴 초 기진 둠지 강난 슈규로 거스슈규 단지 냠지 예소타 상하이 냠레 직주 중국다 예샤 의미 람스 속이 직시 난 냠레레 슝뉴 기업디 총마 진로 我们 란린다와타 Tiwe Xiongzhan Luktun Gi Kualishibu Jiyun Mala Junkiru Gundi Dongdu Yuzi Nendu Na Yu. Lahu Mengki, Turab Sabi, Tajikistan Tan Zhonggu Kyonyong Tepju Nyamle Rokdi Jawa Tan Tanda Kongbi San Michebaran Zhoxin Yuzin. Nyo Zong Tan Majo, Jimju, Xingle So Kepgongi Nyamle La Chumjigi Chupa Tan Namzhan Kejin Dila Yungwa. Mijuri Nebiri Nyirishin Sabdun Zhuwa Jichungdi Gigumibu Mima La Digi Junyu. 초니비 티린 타중기 유린 김진자로 냠레 칭이르 민다 괴유징 티에토네 기금니비윤저와 루규기 튠잠 사버리브 첨바타 기금니비 유린 냠레라 듄중 사버디 유인바 춘기유 타이완니 중국 카체드 미비 차시신바타 타지스딘 초네 중국지기 자드윈 락린 타지도데 유인 타지스딘 초네 중국 초타 각지 디르규타 미터빈뉴 첸지 사르투소 협공기 응외니르 냠레르 슝뉴 게토 미닌 종을 뜻디 준바타 롭스 비리르 슝뉴 게디 기금니 비윤지와 콤비 티웨 체론주 규르 군디동 유지구 치신윤 조시 시진핑 게드나 위 퀄리시 비주 용기 최고 점리르 튜니 케진 대유 타지스딘 초네 중국 첩시기 토네 기진에 대한 타주 제규론 배전 후다 제바라 체트 응악주 슈규타 위자르스국이 튜법 실루돈 주규로 뉴브 케진 뒨비 제바라 체트 응악주 슈규윤 타지스틴 초니 중국 초타 정말 냠례 체바타 돕슈 냠부숨타 개군례 주위 녀살 냠도 동디다니 서구기 땡린 송균 첸뒤 유지된 유

0: 아 마지에 봐라 로조선 로고대 공연세나 거대도 지치니에 봄보대 냐라 버신의 차이네 디에클라 몽초라 동거랑초 동 지수세죠 조다지고 바동 니바대 가세 티가라 쳔바나 다워대도 로조스트르네 자코상 레사살레데 처자도 로사예비 런테 테다라 띵켈자바리 이치상바리 냐마 자쇼 가토 달레바동 나리용 진로 동차지 퍼신다 라용 타상 반대 제대 잡아동 딘송 아조 퍼신종 마자 캄보 종우자 사도네 배제 행아 자쇼 퍼신 타상 반대와 네시라 나게 통제예 통화용기 봄버딘 처가동 두치 전에 신종도 제발이 노마르소설 해도 처그로로버다 니니푸네 지난다 차나용 라즈르다 배제레 터히 임바미 베르차지 주변 주라지 마야 봉부차네 종무자 지레 저장제 살아래두 콩게 나와라 로주 아니 가레 집란 로킨 리다시 지두 주변 주라지 처가 나차 따와라 로킨 리지 삼바동 다오 처가 혀차네 나차 가레대에 예당시 상두 주변 주라지 처가 지나다 희와 이견에 진바동 콩게 아니 신장 로디안 요마리지 사네 라용 부신다 출로노네 로지 라장 여바리 지상바리 거대도 부신 진로 동차와 정연비 산토라 동아지와 동 민제종 겸보예 홍포 마디안하다 텐비 냥아 자슈카 니교 주변 주거체수 대마 문야와시 부신다 자디지란 초거 춘대네 시회 징이 몽보 치뇨에바리 냥아 자슈를 해바디 나레라 타사미베 로주 뇨드라 대응하라용 냥아 자슈가 바와 니도 진진동 자치르노자 로소 페사 쪼르제바리 부신 종아이 쪼쪼보 젤레 부종 얌바 리핑보이 냥아 자슈가 니도나 마조 부신라 레카지 킨자 레지바 레조이나 원라 로마동 자진이나 원라 대나 마조 부신가 니도 해예미 마조 진진동 타벨이야 보통제 연시 선바리 부신이 두천 제데 년 선지 송아여노 지레 이자 화정 번제 제지 냥아 자슈가 던전바 나리 거스양가 데오 닐 가투 던져와리 지동 그자 나칭아 지로 너와지베 치사년너 로주 데트르토 기 궁이자 두세세리 베제 냥아 자슈가 뼈마조라 가투 던져와샤 산다나 딩가 나리 사클 가르존리에 나리 가변지 중요 모모 시장라 로카디니 강이다마라 나리자 카인서 용고저이에 대바라 나리자 사공용라 희외 진로동아 천재예비 람바르자 가도 나수 지시 잡아동 타나 최수 지스포와 대다 총마르용 대년 친보태예바리 제동극자 나치나치로라 더와지바라 드라마 모르대비 네바동 향아 인라르가 연좌장위 턴전바조 핀산 탕첸 제이젠 가오 미쳐용 효라 창대라 가도 나조동 최수 효외 등하라 총마 자카와 전동 선제예 고티도 냥아 자슈가 자편 조하르 연지 토마라 도텐 지도자 멘데 이야라야 멘베 농거 빠르형제 빠르형제 원양반 원양반 희진젠 희진젠 희바수 톤제바 몽보 멘틴 니렌베종 알린 루키메바리 공정 사토카도 론수 효외 나이안 톤제바데도 토주조 진베예네 지토미반제예라 다다 히디 나콘도노 초옌비 미추종 바워데조 나요 지무세바세리 다자론종 종자 사제르무 네겐제베 땡아 나리인라 레덴엔 힌공가 네셔토조비 딘송콘나노노 냥아 자슈가 뼈마초라 가르토던조지 나리인라 레덴엔 힌공조비 네포 슈타케예 땡아와 나리인라 레덴엔 힌공가 네셔틴소콘가 데시바 치렌라무 나리 인러려디안 인한행공 지동그자 나치나치로라 어니바동 인러려디안 인한행공 지지노네 슬라시라 냐차 차총휴대리 바린도원노 인러려디안 인한행공가 어체마나와 맹여제게베 로틴 인제마이나 고티에도 신종모클 롱서 도마추휴기 나휴니비 나변 인바리라 Pechen hengwa jahyu ka jite pangdewa pima zuwa deyo reiji ngote nwa li. Ngari yinla liyade ayan linkun zoba di, tongge ngari ja sakon yon la tsu yon ne, ngote zingu zoba chenje ye la, ngari ja nzuchin peche tongwe lewa zaba zungu zo ye. Tseren lamu, loju ja durang deyo nong, ngari kata on tongbo mongda je ten ye. Ngari sakla chungsi nrukla ja tong zubu tongbo de, Chongxin xiong da zuba dong, deji rang yin ro re cuchang dongbo dong, lu nying dianting dongbo. Lhasa ne ngari sen jo yi, njo chong dongbo. Gar ginsa tianbi, gongkura dongbo. Senge kabo sen jo yi, roma ka tibra nara dongbo. Beijing ne lotra chan de lu lebi lotra chimo wa dongbo dong. Deji ngari lja dosu zoba ka dongbo. Mozalan de king zeba lido zangwa ting dongbo. ngari cha hing zhu bi, zun zhen mu zhu xie gebaran jia ting dongbo. ngari cha bimi tu chou dongke dongbo su, mongbo ye chi sangba ri. Da cha sengge ka bo ngay chi bawa zhin so kong nung, ngay nga jia xiu ka bawa zhe che re sang cha gong so ye ba dong, gou tie du gong chung san tura ke xie bi, bawa chong ma ndara bie ye ba ri. ngari sa kira ngay chi bawa zhin so kong ka zhu ren yan ba lao pa ping du ji. lo tara cha du cha du che dong, jida gebe chi sanche nyanji bawa jinso nyamo la. Sakla jiyong rong yin jiao bawa nyangin xewa njigo nyanji ye la. Lekang kao tong kele za yo chenpa. Ngari sa jade bonde piyama tong loma soja nangke ne mongzu rong yin jiao bawa la jirin xewe jigo yong beji ye. Lo dunche dianga loga lo da nung pongjara chenpo zayin ne dacha ngari sakran da nye tongtong ka yinlang ne yang lang zu yi ge qiao jian zhong dan zu zhen la zhen zhe gan sa de bo tou bi ba le ji du zang de ma ri ka ge mo mo de de le jian dong ta chang ka la da jie qin bon zhuo yue nan ba tian ye na ri sa ge la ding jie kong ge en zhen yan ba bie jie nian ge jia xiu ge zhen suo kong zu zhen nan zhong jian gen ke wa ye zhong ge jia xiu de la jie dong ge jia nga qing a ji luo le no zhong ma ge le kong ge zhen jie tou ye ba dong jia xiu yong jia ge qiao ba tian jie la Nyamde cha zaga chimpo che to ye. Tiena Zhongguo Momo Jinzhou Maagi Maabang Luojiu to Cinyin Tienda Tukin Jiaxiu Dongbo De Yen. Dong Zhongyong Dong, Mo Zhuxi Bawun Zijin Qintu Zangwa Ma Zi, Maajia Bongde Huoji Jiaxiu De La, Maama Yongjie Zechan Gatsi Chi Mongxu Je Riji Linju Somo Nong Ye La, Mo Zhuxi Jiong, Bawo Bongde De Ziji La Tumi Qimpo Nong Ye. Jiga kwa jie nung, mo zhu xie bong dian da la, ma jie yong yong nung xi ke ye ba ri. Bu chou zhong zuo ne senge ka bo ba ra, jie le dong ka la zang ji, bong jie lang ba de yong, nda nian jiu zhe le. Hien zhen bie gong qiao jie ne nou jie zu se jie ye bi, ta ri la yo lang ba de jie ba de na, jie dong min ba ra, de na nying tu jing jing jie ba xie ri. Nga zu ba wu zu pe nyong bie lang ba jie de, La jiu long la jia ga le jiu ne, tong me san de yong ngan jia zhe zhe ye. Diye na tong tong me jia la, mong mong jia la la song nong da zhi bie xian ba de ri la. Sa ji nying tuk bie jiong la jia ne, mo rou mong bo san tu bu zhu ki, chang yi san ne nen qi zu se jie par ge xiu de yong ri.
1: Da ga li kun ni bai ni zu ro, xie da nga bi cai jiu yi ni, zhong yang xin kan kui wu song xue, da xie zhe cu jiong zhu bi, rang zhong la. Dwe ka nga bi maang tsu ji yin buru xiu jie xie bi, tian duen xiu ri ka sun ju tsu du, ru zhub xie bi nung. Ka bar jie ni tian duen xie ba sun su ni dang, yi gi guwa nga, zuo ni dokur xie bi ju yi sun ji yu ba zhi. Da ten tian duen xie bi nung, la sa chung chi dang zhwa yu ba ka ju gu yi di yu chu. Zuo ni dokur xie gu bi ju yi jie dang, ye zi chung chi dang zhwa yu ba ka ju di yu chu. Zuo ni dokur xie gu bi ju yi jie. Nin zhi chung chi dang zhwa yu ba ka nga di yu chu. Zhu ni du kuri xie gu bi ju yi jie. Qiang du zhong qie dang, zhuwa yu ba ka sun. Na ju zhong qie dang, zhuwa yu ba ka ni. Nga zhi se gu dang, zhuwa yu ba ka ni ji yu ba zhi. Da ting ji yin buru xiu jie nung, xin kang ku yu gi ni duan yi xin a yu bi chue. Xin kang du xun dong yi ni duan jue dang, ni rui ba zu ni duan jue. Zhe ji ni duan ji, long kang qi mi ba zu gu ni duan dun, qiu yi ba zu gu ni duan dun, di mi ba zu ni duan sun ji yu ba zhi. Tian duan xie rei, ni di lan lan zhe yu zhong qie dang, sa gu la zhu ni ri xie zhu ro, ji zhu xie ba zhi.
2: San ju ren nian zha lian zhe, dang ge song zha, zhu zha la de jie bi ga kong.
1: San ju ren nian zha lian qi, 当今最学习剧作者的一笔都不大家来看你背你出了一切决议你用单位接触军吧让兄弟接触一干嘛才定级毕竟多一个绿子的一切决议局长高志当当中央执照部也不占用吧中央龙城年轻一切来看起工作深海兄弟接着的徐巴日这个绿子的一切决议多干嘛才定级别用撒腿起定绿子的判决清平这一步我这许愿空给但给别用的你对人轻易的当真一点绿子对其过了对左所动于别绿子的细节局年总提档若许若刚忙能局若月季送一把日高着档级被拥挤绿子的下家帕基请别准备了定就刚来农月空给绿子的细节局级黑马拉雅周围刚可能真都人不行的被拥挤绿子的下家拉阳给人撒被头的就了人的票就一起送一把日中央龙城人称细节里空所干嘛才定级也该解做就你有了银币观点一切理工节被永久南巴掌握小港萨天年安巴的黑别被永久蒙扎党巴恰有效期成员蒙提尼被永久这扎生日理论出现共同的东路南局是为月季送一把日上海兄弟被永帕阶级准备了清晨临终农节空间对来萨比被永帕阶级当局也不能连中华母的经济出发娘都对你在都地被永久年轻萨巴专辑领袖生不也对鬼也送一把日徐文哲党加上路上电子只有一股头修一把日
0: 大家来空间你这边走了你都永东外界一年一年投资基金部不中说那你们永东外投资基金部来电冲到作用农高就叫世界习近平个农业在西卡庆东卡给卡庆家供电制造路径家把马子老大的天桥列电铁了行就给这种农马里空给桥水家那些所有的马东长老家他在顶部上呢别见农电连电靠给长老创始了人多当列电了跟地东个把东列电人数家吃电这的别见农电家直索靠了出上小狗吧连电多当人领工个立即把了啰嗦用的这些切了东的用大别设定立即到啊定做东老大的级别罗军罗索定做别股吧两个差到您的东呢用用着去罗靠原来一天定了银币能把总部进行这个吧阶级您上的话里
1: 大家来看你本人出了你与领导让中级协同给送卡也下于军区历史东啊大你这巨人带地的东西满片下的点满初级新汤对都清吧是大家协同给送卡的让中级盲初初一初级女盲卡拉军里若学党在学所卡阶级退退就业那些主目人进入个级一学蓝库的地方亚拿那如果所刚才的一从给送卡别学协助别还将带地不能去协助别大把的让中所协助给送卡有别么张吃孙家主持人阶段差算那些把地绝对蒙不解家家过去国军发展新就业金路多的协助给送卡追起吃孙家安全安州新就业协助给送卡以西女后有年人不行的第二蒙错给送党那路把西端下去所过去卡家的教他等出业不满意心情忙不着别去退去把事蒙错卡做的对的准确你看其他卡给卡组别通过了恰恰切动的协助给送卡组啊党卡家要说起来过对头头你觉别后用的蒙片下去蒙错了卡越来越解偏的准确把事今年我看被中医来我看我咋不也一切今年的变稀奇大把的按错了这次亚的年后有把档一从给送卡做特别通过了亚的安全中有把马戏那那年一从给送卡车的作为心率按照了特约级写把日你有绿农让中介一从给送卡也满篇下有了军区跟地动力来端把忙不要用撒小卡多库控住一下有六把的阿弟有人多卡组为干的三把档一从给送卡一下有两年后有年六十多年新的地域模啊是不是一点一从给送卡一满足地域模啊偏把退把三把日让兄弟们有听过的一从给送天强劲地的一笔下有可以扩张天俊吉 立青安全盲片也与女把工作多年相当中大多七八岁的协从跟宋卡别学也与龙蒙多东就当协龙年多年主流协大周边两脚工路都是协从跟宋卡一弄列堂强亲多当当面具轮着面看给安给嘎巴所见行女能居恰一月季协巴日
0: 那来空年你这别子了

0: 워고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논 무이 드린체드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중국 담 베다 되니까 되지는 최근으로 아 되니 최 라완지 차려. 어 최근으로 최 라완지 차려. 아 되인데다 드린 어 다 디세 공항에 가서 배비가 난데데 어 되니 인더나니 아니 창야지 되니 되인들다 드린 그 난데데 단전이 간소 아니 산이샤지 그 아 되니 드럭 예지 간소 되니 마 아니 가서 마 그지지 되고는 되니 담보데 가래 세미티스를 아, 드니 벨라 아, 드니 나의 제 벨라 드니 나의 제 여반데나 아, 드니 대랑 안 수치를 해서 그다 아, 쿵 간다지 바레스 쿵다 데나 대라 쿵 간다 두기 바레스 대체를 해야 되니 아, 좋아 아, 담보시 드니 좋아 니마 대체를 해야 되니 드니 치체이나 나의 비착가 마체스 드니 좋아 선바데 강이 해야 되니 좋아 선바데 강이 해야 되니 중국 땅 배자니 중국단 매장이 되 시당가 체 라마지 이나야 인자 다 선주바가 자고는 마땡 우리가슬라 진주라 뒤비게 체나이다 지바스야 아 그더니 사진 디그노라 아 아니 더기비게 진생이 저리스 아 그니 좋아띠 좋아띠스 고콜라 아니 아 소마게 상기 시작했나 야분도 드니 디세지 젬비 아 드니 드링크 로틱 참나 야지 소마 자히 딜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당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야 롱신 오케퉁 플라라야 진지오 지피에르쿠라야 타자오크라몬데쿠라야 타투오 툼보카시슴라야 닝코르본로베캬니라야 듭신오 테베솔린투야 닝지오 산지에므유라야 헤다오 똥산캬슴라야 시슴 我爷爷在那破街呀，兄弟我哥们家难过呀，路也我莫难得过呀，谁让我莫难路途难呀，但是我心间里开在呀。 호타 중주월비프 중라야 동성고문기르르르라야 만주르로테베쿠티나야 잔소보자나미리쿠야 동성보땅디초리르야 만나보열비문바테야 다르카르본라니빨리키 야 통키 본다베면 바세야 길링오 유니 코드리키야 바야타미비엔다바테야 레템바쫌비템프르세야 노론젠지리메토제야 총돔싱모모메토나야 체르신노케톰판조라야 샤텐시아리텐크르퉁야 카르멘두노르추코지존라야 땡처르주메시노르퉁야 크퉁다베코르쩜멘두샤야 오마루르이 롱수지야 탕상워유이

야 돈에 버냐다 가라슴 세레야 땜바보랭라 중사나야 르다보지도 로샘떼야 기바보연린예다 자야 두통보리제 룸띠상야 라리보가쿠 투슈동르야

소로리야 탁발라이디야 콘체쇼 도노 코메라야 리탁페 책동디벤도야 루텐게야이네야 고상제 송콘잠비야 야톡제 틀리마총제야 봉테르갸르부슈라세야 야제르랑신송마나 테레갸르부통제세야 산데상오마히나야 마자나 갸르부 여르중레야 야콤에 자키 쳇송레야 안간다 안간오마히나야 야흉탕 야신첩지제야 이르갸치 주니 나슈나야 야쇼카 소지 이츠보네야 당켈롱 안제 갸르볼라야 야아야 고즈 갸르보이야 퉁라 첨지 흉데야 송라 바슈게 고주니야 망도 봉게 다포니야 흉세에 첨키 갸르보이야 테네 인르가라니 줄라야 로체게 메제 서보탄야 야탐오 시마랑데 탄야 테요 야에 롱세나야 자르시 통라 건디 주야 자르오 젠보레 틴탄야 야 통테 자르오 코코세야 다히 타르히 고르힌사야 야윤 코로 봉디레바나야 나슈디 에론디 창조초야 타마에 야불란데 아뇨야 땡아니 피실라야 윤타 야라디아가르야 사야다 야가르 흉디초야 도마다 야나 흉정톰야 소테니 야르카셈볼이야 이르갸르카 마카사 칼라요야 안다케 춤융소니테야 야콤에 나라유드요야 땡오 사제 자나여야 자나 여부 사사네야 소카르게 갸르카바세중쿠야 이르타그렌다 야로디나야 총코레 인도롱드마나야 티타케렌 반두타만데야 양도 로살로메테야 서리온 야유용키니야 형탄데에제제타메야 란타도 지라제두미야 대총코레 형디다포이

조남초 현아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드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소 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키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원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yin a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q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q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ian qi yu bi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 jin yin zhou nam cu gong xin ba di na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0: 신나나마도 로촌초보조모여다 군칸송 체제야 다다닝고 초빌린친다나 부종롱친닌친리콩 강기 롱친지 시비라인치빌린친디시 드렁거 시비라인 휴주주선노라 시비주보도 시비중이 시비중단지 나슬린친 손자제시그 샹라 시치노더니로
1: CB 主播
2: CB 主播
0: 친나나바도 로촌 주부 주무여다 드렁거 CB 주부 CB나 셀린 채노라 뉴여다라 군시야모마 친진자리 유비고다 제시지힌

돈이 보낸다 가라슴 세례야 땜바보링라 중사나야 루다보기도 로샘떼야 기바보윤린예다 차야 두통보리게 룸띠창야 라리보까쿠 투슈동르야 부이보충비 땡크르 야 생롱 버르지

산에 이제 사면 남바 소지게 담난 되죠라 되네 보지게 보기 여러분 보지 대사 좀 제게 사샤라 되네 다 보지 고름 대사 고마타 유력게 여러 좀 제게 사샤타네 랭카르 요탄 서버고 카담자 대신 좀 제게 초규케 원에 니폰 막라 천데 융바탈라 되나 다 아마 자던 여러분께 여덟라 자 아야 고제 여러분께 여덟라 쯤몬도 탄탐 지고 소지 고도 김바타 원에 빠시 탐풍 바시 메바타 마제베 총베칸 저탄 노르 무디게 총소탄 신의 미바탈라 공산 결보 선보고 쇼도라 년상 휴유 가자다 땅 다하튼의 공화의 선보게 군두라 년상 공비 가자체라 따베제 감내 테네 자부니케 파라 나라타 타람니케 파라 기베 사샤 요령리 다탐 디베제 감내 록소탈라 밤에 큰 이유란 땀내 자부니란 돈데케 득수테게 세유와 땀데라 모제 공베 다 공화 선보게 나라케 흉능난도라 투유베제 깔람 텐베 다다 대소탈라 그 마라테 세유와 땀 겐좀달라 중부케 차자 야 그러니까 자백에 제 샤룩체게 돈인들란 되고 와리 마지베 다탈라 띠네 다에 고메게 원나 포몰란 제약타라 포몰루란 제바타 포라타 밤에케 넨디 예바타 세실라 띠네 다보니케 팔라 고메마케 힝인젠 툭툭셴보 제 메바타 데와라 란솔란 코킹게 고네 제 고메게 까예 데툼 셴보온들라 흉진게 쯔바 당진시 고룩 제게 까자 유베 띠라 다른 테예게 까네 다자란 보 탄로 중마사 다 통로르 파세르바 다탄라다 담메신 세르보 니모탈라 공화신부께 건드리라 송신계 권에 대속해 유지신부 달라띠네 다 보제케 유르줄라 서버호르단 카담다 보제 유르중라 데카 초니 탄베케 마네라 요바 카담자케 유르레 데카츠 요바 탄나타 랑레 타나자르 위라 푼다타 쯤몬드마타 자본니케 드마타 루송아르케 타르제케 롤룩제게 돈이바 타네 테네 사타랑테 유르중보라 마제베 유릉타바 세베게 까 탐티라 공화신부 건드리라 미제라인드타 쇼탄시바 남제케 쇼요케 원에 대송 사진 남제 깔린 추추히와 깔린제 담히바타 릉동토 도요파베케 촐레케 레고르탐디 차리미바타 다메신 세르바타라 탕흉 르크바니제케 끝나람라 히바다 다 탕흉 르크바자르바 세르바타타라 자익치타라 다 아야 자르보케 롱세 메신 세르바타 다 안코르탐시베게 깐데 탄나바 소제케 고마 아야 자르보 콘두케 담라 고마 심부케 콘두라 자르보케 콘두라 너라 속신제 고네 도탐제 깔라 담신제 고네 테네 자 나쿠주케 사샤라 안신 흉디 춤제 대산다다라 넘넘된 데마 담나다 자 총배콜로 총주섬니게 펜신 드메타타라 이 밤에케 닌라콜마 달라라송 공화라 레토 르모 겸마보케 코르도 토킨게 고네 진리게 따와 흉닌세베 보유 유르카사카라라 안디게 톱게 솔로테 레국 휴말라 다르카마보 시 유베카 알랍데베 단나 마신남게 까모 조송아다란 더데베게 까네 보타 다닌게가 팔라 나로 나람가 보케 디랍 고메케 고메케 쇼도 템네 타와 로던데 야파드 키시 롱고 마보게 파르달라 템벤 로룩차치 마보타 나타 로베 휴누진 튕자롱 데네 샤와 야두 카메카 라르갤라 메김 데네 데니 파르게 덤발라 타바크나라 코메케 첨데 다 첨데 참보케 휴납데비 안타 안타케 솔로세반달라 데네 칸킨게케 말라케 테쇼탈라 칸고 놀라 동소게 제초탈라 카산츠카 세노게 팔라 레조품나 저르벤니케 타고 안히 기예케 런탄 세종게 팔라 테초미바 데네 흉정 로룩니케 팔라 타탈리 손바 샤랍게 파르톨라 데니 흉티게 파르게 계사 요고노 제게 까자나베게 까나 타네 코나 다코자 아야르보 테게게 구가르 까르보 콜루텔라 코식 무쿤선제타 서싱게 고나 세타 딱린 숨츠그 링모타 딱잡리 마마킨 간달라 네메 터금 터카르 다 원에 짠나라 탐마르 선제이츠 케이라 덴싱라 다킨게 고네 무신타 철리 야킨네 양로타 만로시 켄게 고네 돈이 카단자케 유두키 자르캅 쳔보라 서버 호르케 유두 자르캅 자 타모르케 유두케 자르캅 닐라타 포제 자르캅 니탄라 테네 카단자케 자르캅 켄섬 타나 쯔우데 쯔몬 덴총니 바 히바탈라 다 무신 서버 타탄라 쯔네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미고마티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